아카스바니 임팔 허우직 봉파 마스다 산독절이 아토퍼 망알 토로 마스다 우세익싱 토로 마스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유닛 SCRT 기땡방가 루이나나 부톡 잡아 토람네

마당 아시디 까마싱 군마리 필마스데기 세마 몽타미나시 세이셀리바싱 아마르짓 라렘밤 아마디 이마렐 레이상템 세링바 달롬 구루마욤 세랑바 데스닝 토자 이세 시부 타와이 야오나 코이다나 칸비르클리바시나 간디 와레밤 하우밤 마락 낭옴 레카이데기나 칸비르크바니 레디오 타비리바 마양가 푸나타미나세게 하이바 와롤 수하피레이 마양 푸나타미나르시 세일란 톡제리

모헤 조한기 나이톰 건절다이 세마 마얌 분나다미나레 마당아시디 아르지 싱가마디 스레야고 살라니 분나삭미나 바이 세마모 란톡저리

0: 아돔나 상하이 채널 더기 동안 동안 바 토름 싱 랩다나 따비리 하우지가 묵 채널 쓰기 마카 따락바 누가이라바 토름 그 야기다마 아돔기 앵컬 유레카 유렘범다 쿠시네세리
1: 타그처리 권증범 늘물라 쩌누 토름 따비리 바쁨 남악부 따람 녹처리 그룸저리 아카시바니 인팔 하우직 따비르시 라디오 릴라 예닝 타메이다 릴라이바 시남차 쩌고메이테 Lila Puthokpa Maiba Mishakanta Music Ta Namirakpam David Meite Puthokpa Da Tengbangpa Athokpam Subhasandra Singh Hauzik Tabirasi Radio Lila Yening Thameida

0: 응? 응. 대단하게.
1: 마팜씨, 파세드라.
0: 응, 양파세. 아스, 영우보다 빵농단농시.
1: 왁싱기 울렌다, 마루꼬 우르바이 빨리 빨매암세. 예닝 타 락부시다. 아노부 예닝 훈두나. 마닝 땀나 하이 훔나 사나리부 뿌나먹시 우르르가. 난게 탐오이다 개파오이.
0: 아시부 와네나. 아도, 난게 탐오이다디.
1: 이디 암랑 딱네. 아두가 아목수 하이팜 강드네 사랑네.
0: 아두부디 난다 나테나. 아이기 탐오이시다소 자랑네.
1: 아두가 두 이영훈이. 시드기 보로이 밤비시기 우사시드 똥두나 지록나두나 우치가 니레리시.
0: 아이디 난나 하이딩에다 사이노 우리나.
1: 뭐고이 시수 타이방아마니코.
0: 마코쇼 코이곰바니 가이노 마이기쇼 눔시발레랑가니
1: 모이쇼 이바니기 마토시 이잉이잘라
0: 칸데다 아루바 와야 망가누코 아이 파파 칼리
1: 눔이당 와이람 아시다
0: 에마
1: 마이 퉁도

0: 이보, 오아파면 시부, 멍원데 헷갈말이 아니네. 라이나 하시나 아이긴 이로부수 멍펑길랍니다. 야로이 야로이 응은 못 학다 이 마블라이인가니 응은 못 하느니 마땀 카르다 오이르수 마 이 힝민 나키가니 대병 빠르시다 아이 아이 와샥 나가니
1: 아이
0: 와샥 나가니
1: 이봉아 이사 아까 돌아게 하 이사 아버지 돌아게
0: 이마 이마 아이 아이 아이 그 돌아게 이마
1: 아직도 와샥 나가니 하이키리도디 아까 돌아게 하요 하이바
0: 이마 아이 아이 아이 힝민들이 이마 아이 신인이 이마
1: 가리노 신인이다 뭐 왕악다
0: 힝민들이
1: 이사기 가리 닝부 통다바 이마라 하이로시 이봉어 이마는 낭부 놈이 타이잉 먹고 명자리바니 가리 비엔다 바기노 하 가나나 가리 하이라 바기 이사다
0: 이마 아이기 비엔다 바 어왓바 아무틀레이테고 이마
1: 아두디 가리기노 낭나 소이로 온파로 롤리도 보
0: 시디
1: 가리노 낭기마 웅시부 가리노 이마다 하요
0: 아이기 타모이기 비엔다 바 닝음다 바 아마 카키 마미 마미도 니마
1: 낭기 비엔다 바도 하유도 나 이마다 도디야
0: 이마 아이기 비엔다 아이기 비엔다 바시야 이마도 강한 바기 마땅 단자도 라키니마 마땀드다이 이마나 아이기 땡 방비우코 이마
1: 화범 시리라이 되다나 가리노 이봉어 땅낭앙리시보 하요 이봉어 이마도 묵다 하요
0: 이마 응앙음다바 도비노다 이마 마땀나 마땀나 쇼이드나 보라카니 아이 아이 아이 이마
1: 가리노 이마 가다이드노 낭찰리드보 자키노 이봉어 이봉아
2: 진케이 아이 아이게 아나바시보 닥터나 카릴레 나니 하이르게
0: 아이고 싱바시 하이도 오트라 이보
2: 가도르게 쿰다디 가도르게
0: 아 가시도티 아이 와칼라마 좀 니로 가슐레 바나바나 테다 이 크로 와르바니 하이

0: ꯅꯣꯡꯃꯒꯤ ꯍꯧꯈꯤꯕꯅ ꯑꯩꯈꯣꯏꯅ ꯍꯣꯁꯄꯤꯇꯥꯜ ꯑꯁꯤꯗ ꯂꯩꯔꯛꯂꯤꯕꯁꯦ ꯐꯅꯗꯤ ꯀꯨꯏꯔꯦ, ꯑꯗꯨꯕꯨ ꯑꯩꯒꯤ ꯏꯆꯥꯒꯤ ꯐꯤꯕꯝꯗꯤ ꯅꯣꯡꯃ ꯅꯣꯡꯃꯒꯤ ꯑꯁꯨꯝ ꯑꯁꯨꯝ ꯁꯣꯛꯆꯜꯂꯛꯏ꯫ ꯑꯩ ꯏꯆꯥꯒꯤ ꯃꯇꯧꯁꯤ ꯌꯦꯡꯕ ꯉꯝꯂꯛꯇ꯭ꯔꯦ, ꯍꯧꯔꯝꯕ ꯁꯝꯁꯨ ꯂꯣꯏꯅ ꯀꯦꯟꯈ꯭ꯔꯦ, ꯐꯖꯈ꯭ꯔꯕ ꯏꯆꯥꯒꯤ ꯁꯛꯇꯝꯁꯨ ꯃꯃꯤ ꯁꯥꯝꯊꯔꯛꯂꯤ꯫ ꯀꯨꯆꯨꯀꯨꯃꯦꯟ ꯊꯥꯏꯐꯦꯠ ꯇꯥꯈ꯭ꯔꯦ, ꯑꯩ ꯃꯍꯥꯛꯀꯤ ꯃꯇꯧ ꯌꯦꯡꯕ ꯉꯝꯗ꯭ꯔꯦ, ꯄꯣꯛꯄꯗꯒꯤ ꯅꯨꯡꯉꯥꯏꯕ ꯁꯔꯨꯛ ꯐꯪꯖꯔꯛꯇ꯭ꯔꯕꯤ ꯏꯆꯥꯅꯤ, ꯃꯄꯥꯅ ꯄꯤꯁꯛ ꯄꯤꯛꯅ ꯍꯨꯟꯗꯣꯛꯄꯤꯔꯝꯕꯗꯒꯤ ꯑꯩꯅ ꯋꯥꯅ ꯌꯣꯛꯆꯔꯛꯄꯅꯤ, ꯍꯨꯟꯗꯣꯛꯄꯅꯤꯗꯀꯣ ꯑꯩꯒꯤ ꯏꯔꯥꯏꯕ ꯄꯨꯟꯁꯤꯒꯤ ꯑꯉꯟꯕ ꯇꯥꯡꯀꯛꯇ ꯏꯄꯨꯔꯣꯏꯕ ꯀꯥꯏꯅꯈ꯭ꯔꯦ, ꯍꯧꯖꯤꯛꯅ ꯑꯃꯨꯛ
1: ꯑꯩꯗꯤ ꯉꯥꯏꯍꯥꯛ ꯇꯨꯝꯊꯔꯨꯔ ꯃꯥꯜꯂꯤꯗꯅ꯫
2: ꯏꯃꯥ, ꯏꯃꯥ,
0: ꯏꯃꯥꯁꯤꯗ ꯂꯩꯌꯦ, ꯀꯩꯗꯧꯔꯒꯦ? ꯏꯃꯥ ꯂꯥꯛꯑꯦ, ꯏꯆꯥꯕꯨ ꯀꯔꯤ ꯇꯧꯔꯕꯒꯦ?
2: ꯏꯃꯥ, ꯅꯪꯕꯨ ꯀꯞꯄꯨꯔꯕ꯭ꯔꯣ?
0: ꯀꯞꯇꯦꯗ,
2: ꯅꯃꯤ ꯅꯃꯥꯏꯗꯣ ꯏꯄꯣꯝ ꯄꯣꯝꯃꯤ ꯏꯃꯥ,
0: ꯀꯞꯇꯤꯌꯦ ꯏꯃꯥ, ꯀꯞꯇꯦ, ꯀꯩꯗꯧꯕꯩ ꯀꯞꯀꯗꯣꯔꯤꯅꯣ?
2: ꯏꯃꯥ, ꯑꯩꯕꯨ ꯅꯆꯥ ꯑꯣꯏꯅ ꯐꯪꯖꯔꯨꯕꯅ ꯅꯨꯡꯉꯥꯏꯕ ꯁꯔꯨꯛ ꯐꯪꯗ꯭ꯔꯦꯗꯀꯣ ꯅꯪꯁꯨ
0: ꯏꯃꯥꯒꯤ ꯏꯃꯥ ꯑꯗꯨꯝꯅ ꯍꯥꯏꯒꯅꯣ, ꯏꯃꯥꯅ ꯍꯤꯡꯂꯤꯕꯁꯦ ꯏꯆꯥꯒꯤꯗꯃꯛꯅꯦ, ꯏꯆꯥꯒꯤꯗꯃꯛ,
2: ꯁꯤꯕꯁꯨ ꯉꯝꯗꯕ, ꯍꯤꯡꯕꯁꯨ ꯋꯥꯍꯟꯕ ꯑꯩꯒꯤ ꯃꯄꯣꯛꯁꯤꯕꯨ ꯀꯔꯝꯕ ꯃꯄꯣꯛꯅꯣꯅꯦ ꯏꯃꯥ?
0: ꯏꯃꯥꯒꯤ ꯏꯃꯥ, ꯅꯪꯅ ꯍꯥꯏꯔꯤꯕꯗꯨꯕꯨ ꯀꯔꯤꯅꯣ? ꯍꯥ, ꯅꯍꯥꯛꯆꯈ꯭ꯔꯕꯗꯤ ꯏꯃꯥꯗꯤ ꯀꯅꯥꯒ ꯍꯤꯡꯍꯧꯒꯅꯤ? ꯍꯥ, ꯏꯃꯥꯕꯨ ꯀꯅꯥꯒ ꯍꯤꯡꯍꯧ ꯍꯥꯏꯔꯤꯕꯅꯣ? ꯑꯗꯨꯕꯨ ꯇꯅꯧ ꯇꯅꯧꯔꯕ ꯏꯆꯥꯁꯤꯗ ꯅꯍꯥꯛꯀꯤ ꯀꯔꯝꯕ ꯆꯩꯔꯥꯛꯅꯣ? ꯅꯍꯥꯛꯀꯤ ꯀꯔꯝꯕ ꯆꯩꯔꯥꯛꯅꯣ ꯄꯤꯕꯤꯔꯤꯕ?
3: ꯏꯃꯥ, ꯀꯩꯗꯧꯔꯒꯦ? ꯀꯞꯅꯔꯝꯃꯤꯁꯤꯕꯨ?
0: ꯏꯆꯥ ꯂꯥꯛꯂꯦꯗꯅ, ꯐꯔꯦ, ꯅꯆꯟꯒ ꯉꯥꯏꯍꯥꯛ ꯂꯩꯃꯤꯟꯅꯔꯝꯃꯣ, ꯏꯃꯥꯅ ꯏꯃꯥ ꯄꯣꯠꯆꯩ ꯈꯔ ꯌꯦꯡꯂꯨꯈꯤꯒꯦ꯫
3: ꯍꯣꯏ ꯏꯃꯥ, ꯀꯩꯅꯣ ꯏꯃꯥ, ꯁꯦꯜ ꯌꯥꯎꯕꯤꯔꯕ?
0: ꯌꯥꯎꯔꯦ ꯌꯥꯎꯔꯦ, ꯅꯈꯣꯏ ꯑꯅꯤ ꯋꯥꯔꯤ ꯉꯥꯏꯍꯥꯛ ꯁꯥꯟꯅꯔꯝꯃꯣꯀꯣ꯫
3: ꯍꯣꯏ ꯏꯃꯥ, ꯊꯣꯛꯄꯤꯔꯣ ꯊꯣꯛꯄꯤꯔꯣ,
2: ꯆꯤꯡꯈꯩ ꯑꯁ, ꯅꯪ ꯂꯥꯛꯄꯁꯦ ꯌꯥꯝ ꯅꯨꯡꯉꯥꯏꯔꯦ,
3: ꯀꯩꯗꯧꯔꯦ?
2: ꯑꯩ ꯅꯪꯕꯨ ꯎꯅꯤꯡꯗꯣ ꯅꯪꯍꯥꯏꯔꯝꯃꯤꯅꯦ,
3: ꯀꯩꯗꯧꯔꯒꯦ? ꯀꯩꯅꯣ ꯅꯪ ꯍꯥꯏꯔꯤꯗꯨꯕꯣ?
2: ꯌꯦꯡꯉꯨꯅꯦ, ꯑꯩꯒꯤ ꯁꯣꯛꯊꯔꯕ ꯁꯛꯇꯝ, ꯃꯇꯝ ꯑꯃꯒꯤ ꯑꯩꯒꯤ ꯁꯛꯐꯝꯗꯣ ꯄꯨꯝꯅꯃꯛ ꯃꯥꯡꯈ꯭ꯔꯦ, ꯍꯧꯔꯝꯕ ꯁꯝ
3: ꯃꯤꯔꯨ
2: ꯄꯤꯁꯨꯝ ꯉꯁꯤꯗꯤ ꯀꯗꯥꯏꯗ ꯆꯠꯈ꯭ꯔꯦ?
3: ꯀꯩꯅꯣꯅꯤ, ꯅꯥꯕ ꯐꯔꯒ ꯅꯪꯒꯤ ꯍꯥꯟꯅꯒꯤ ꯁꯛꯇꯝꯗꯣ ꯇꯞꯅ ꯇꯞꯅ ꯈꯟꯖꯤꯜꯂꯒꯗꯣꯏꯅꯤ, ꯀꯩꯅꯣ ꯅꯪ ꯌꯥꯝ ꯍꯦꯟꯅ ꯈꯟꯖꯤꯜꯂꯕ ꯃꯥꯜꯂꯦ, ꯈꯟꯖꯤꯜꯂꯨꯅꯨꯀꯣ
2: ꯆꯤꯡꯈꯩ,
3: ꯍꯥꯎ
2: ꯃꯪ ꯅꯥꯛꯅꯔꯤꯕ ꯃꯪꯗꯅꯤ, ꯃꯪ ꯐꯥꯎꯅꯔꯣꯏꯗꯕ ꯏꯕꯥꯅꯤꯅ ꯁꯥꯒꯠꯃꯤꯟꯅꯈꯤꯕ ꯑꯁꯥ ꯄꯨꯝꯅꯃꯛ ꯑꯔꯦꯝꯕ ꯇꯥꯔꯕꯅꯤ,
3: ꯅꯤꯔꯨ
2: ꯀꯥꯎꯊꯣꯛꯈ꯭ꯔꯣ, ꯅꯪ ꯑꯩꯕꯨ ꯀꯥꯎꯕ ꯉꯝꯗꯕ ꯍꯣꯠꯅꯔꯣꯀꯣ,
3: ꯀꯩꯅꯣ ꯀꯩꯅꯣ ꯅꯪ ꯍꯥꯏꯗꯨꯕꯣ?
2: ꯑꯩꯉꯣꯟꯗ ꯎꯠꯄꯤꯔꯤꯕ ꯃꯤꯑꯣꯏꯕꯒꯤ ꯃꯤꯅꯨꯡꯁꯤ, ꯊꯃꯣꯏꯒꯤ ꯑꯁꯦꯡꯕ ꯅꯨꯡꯁꯤꯕ ꯄꯨꯝꯅꯃꯛ ꯑꯁꯤ
3: ꯀꯩꯅꯣ
2: ꯂꯥꯏꯕꯛ ꯐꯥꯕꯤ ꯀꯅꯥꯒꯨꯝꯕꯤ ꯑꯃꯗ ꯎꯠꯄꯤꯗꯨꯅ
3: ꯅꯤꯔꯨ
2: ꯄꯨꯟꯁꯤ ꯂꯩꯄꯨꯜ ꯁꯦꯝꯕꯤꯌꯨꯀꯣ,
3: ꯀꯩꯅꯣ ꯅꯤꯔꯨ?
2: ꯍꯣꯏ ꯍꯥꯏꯌꯣ, 승가에 허이하여.
3: 아두부 왜냐 보아라네 니로. 에이 그럼도 허이하여 해보노. 하 에이 허이 그만하여 해보노. 증약이 보로이 밤비마 콩기 와삭 에두디 에이 노파네 한덕이 뭐 보고 심하디 에이 와삭에도 나게 꼬니로 분시에 심하기디 아로이 밤이 꼽아도 파워 능부 까오다니 능기도 막 레팡한 뭐 오자겠고 니로
2: 찍하에 라이의 막대기 난기야이 바바 뿐치여도 우선잉박이 망라나시 마쇼 아리엄부 타라다라 싱크이
3: 난 마두마디 아이봉학 아이부와로간 코니로 아이우지까리 하유하이브노
2: 파리
3: 아이까리 하유게
2: 파리 까리마타 하이르노 하이르노 학도 못하게 장치로 남기는 박도 문강나지게 아이고 또 말로 아이고 먹다 또 말로
3: 내로
2: 아이고 아래 아이고 아래
3: 꼭도 답나
2: 아이고 숨비요 이와리
3: 리로 가이노 가이노는 가이노로
2: 아둥에게 이세이도
3: 이세이
2: 이세이 서고 나오쇼미 이세이 온 이세이 서고 이세이 서

마탕다 봉타 비르시 봄블라스 푸마시데기 푸스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나린드르닝 옴바나 세이링바 세이랑바나 사고심 디젠드르.

마탕다 묵다 비레시 제이나 펌마시다기 부스파라니 기나이톰 콘젤다 세레드 아마디 랄마니 아니나 세이링바 세이랑바나 오케나 막점

0: 아이비오 뽀뽀, 아이비오 뽀뽀 뽀뽀 아무도 그 나도, 아이비오 뽀뽀, 아이비오 뽀뽀 뽀뽀 아무도 그 나도 뽀뽀.
1: 보기타니,
0: 아이비오 시부카 나도 내 뽀뽀.
1: 보기타니, 왕가도 오직 맞담 자들이, 왕가도 오직 한번 맞담 자들이 보기타니. 아이는 영원들 가리 하이키. 신나 보면 야오르가 나이 땅 그놈이 하이키더라. 나 안덕 라이바 또에 꾀약자한다. 나는 나만하면 신기마 꼭 도망가 못 맞담다. 이쁘는 낭이나 밤나 바빠 아마 적다하니 하이키바다이.
0: 뽀뽀
1: 맞담 모두도 이쁘는 소이들마 적다하니.
0: 뽀뽀 나 쇼는 와식 드라이자리 뽀뽀. 안덕 라이바 12 꾀약자한다. 나 쇼는 깐노 하나더라. 와이 되게 막 꼭 낭도 보기다 막 나 쇼깐노 하나 세게 뽀뽀. 아들이들아 아들 뽀뽀 아이고 뽀뽀 바보기 마셨고 마다마다 내 땅 비우고 뽀뽀
1: 뽀뽀는 소이들 따까니 잘 라오 뽀뽀 티니 미르게 라오 라오 뽀뽀 티니 미르게 라오
0: 이마 이마 아이 샬로기게 이마 나 샤구름자리 이마
2: 이마 땅 이마 하나 생마 핵복잡아 이싸워 여러분이
0: 이마
2: 나 꼭 바보색도 뭐 입고 입고
0: 이봐
1: 라오 라오
0: 아이기대 닮은 뽀아라시나 뽀뽀가 이마하기다 드렸거나 하수라 있대
2: 이봐
0: 아이기대 나 꼬이다 드렸거나 하수라 있대 이봐
2: 동생 다위디에 살롱다시다 뭐 아둠나까 바홍나브라 살로 살로
1: 라오
2: 난 기 뽀뽀기 망타는 거 살로
1: 라오 라오 탱이 라오네
0: 이 샬로기게 마
1: 라오 라오 라오 라오 라오 라오
2: 이마 기부 이마 나 퀘기나 팜나 얌 란케 이마 란케
3: 단일 단일
4: 꺼나노
2: 이마 단일부
4: 이마
2: 라이터 브라
4: 꺼이다 우리야
2: 타림부 라이터브라 이마
4: 나 대가도 부 야로기는 나도 얌 파칼리도 부 타민디 허기다 자키베도 망아이비 까나 하키도 우는 부 야로기 이마
2: 마 학사 그래
4: 마디 허기다 자키베도 망아이비 까다 부 야로기니 비 이마 나디 나무나 사도 이 파파칼리도 부 까다 부 야로 낭부 까리 민꺼기 비 이마 까다이 되기노
2: 이마 아이기 민토이 비가 위
4: 도이비
2: 나 싸부상자판 비비요
4: 아이고 아이고 비마 낭 니까 일래 가야 되기노 낭이 이마 바바디 수네 레리브라 이마도 생나하요
2: 이마 아이사 골반대기니 아이기디 이마 아스바 바술레이트리 아이기 아이바부 아이기 이분 하마깍레 마밍네 징카이 가오레
4: 낭부 징카이 기마잔
2: 아웅
4: 아두가 낭디 요마시다 깔기 라이바
2: 이마 나티 아이기 봉나네 탈루 파르가 마메 파드기 자우르 바센 파말라우니나 폰도 와리 사나람바도
4: 카이
2: 아이나 타루 바데기네 아이기 봉나네
4: 카이
2: 아이부
4: 야리 야리 야리
2: 이마
4: 나기도 이마레 리시디
2: 아이기 비비유
4: 카이기 갑리 바노 이마레 리시디 나기도 막 이마나 코디 막 파나노 바신게
2: 이마
4: 라오라 이몽게 상가네야 와리에도 이마 이사 꼭 남다 카네우스라 라오라
2: 이마
4: 갑근호 이마 할리스디 살로 이마 이마 타로
5: 하 루크레다 문알레기 분지샤 이형 이마라고 가나 좀 가이 바라 그래 아도 아이네 가 많이 떠봐 좀 반미 제이수 핸도 검 떠 하네기 제이세 야케 노그레드네 문알레세 죽사도 이니니 아도 보 아이네 자고 이셔이 담비 키비 신김만 응다 나 도이가 우비에므라디 다 시행 나이 부는 시라 문에 해보세 아이 타제 마기 민옥 마기 왕왕 그딩 나이 부는 시 해보세 다 시행 나이 칸기 그 거리기 마기 뭐 펌다 이나 능 시 해보시는 거리기 인감들이 봐 마시 아이는 눕히기 능 시는 뭐 야우시는 떠오리라 해라 아이 뭔데기 해는 눕히기 능 시자고 이마 아마마 용반을 시는 거리도 봐 거리금 봐 이나 마이 마 펌나 펑덕 뻥겁느라 숨레이링이 마다 아이기 낙시들 락드나 오자 낭 얌팟디 아이기 탐오이 뭐 축구 할리 버까리기 너 가나 하루를 그래 검도 봐. 하이 그래야는 국내도 디

0: 마기 벨도 폴리스나 이레이바 그라운드싱두다 마기 벨 타도포 야바기 그라운드 그리크라마 함즈르수 마이 케스 케스 두기 마퉁네 타라칸다 벨 농 도비바 코파시 도그네 아데기 마카이모 벨 타드레 젤 상그레 칼시 마락타 벨 좀 타베 아이나 아드마이나 벨로 토카니 아르고마 카리곰바 오펜시 타우르바 마퉁기네 시나 아두고 오펜스 도그드네기 아인 칸나나 보호나바 아인도 칸네 그럼다 아인기 마람도 산도 에비싱시 타비바 아디 이몽두다 수금바 아인기오이바 라디오다 텔레비전 다 유튜브 다 게다 산도이버싱도 따바 아인기 마람도 캉바 시장이 해드나 이드마이 참자가
1: 오자나 호직 반비크리바 BNSS 하이리바 엑시기 마탕가 락자라간다 에르센 디텐션 시카리노 아시구마 마칼기 오펜세 탱나바다 아이코이나 카리카리 타우고다바 아마디 타우로이다바 하이바시기 마탕다수 탐비
0: 에르센 디텐션 하이시디 BNSS 다 에르스 하이바시디 미도 파라바네 에르스팅 오토리티즈나 디텐션 하이브시나 마두 학당 팔랄라가 디텐터로 탐바네 아도 디텐터로 탐바바 마퉁다 마두 오펜스 두 마욕나리바 미니 에나 칭나라가디 에레스 우트카도이네바 디텐션 게 페르투디 손다 마지스트레트 마이 마망다 파르미 마퐁군 미니 마눙 부토가다바니 하이브시 디텐션 게 페르투디 카운터부터 베야이바 마 에레스 메모 피드나 우트품바탐도 마두 레디 24 아워즈도 디 마눙다 마낭나 파르 마지스트레트 아마다 부토가다바니 하이시드다 로르카도이네바 아두나 디텐션 디 타우르가 탐바야 Detention Toroga Mangwanda Kaino Kaino Kari offense or which narrative calling room am the loin Toroganda. Detention Toromotung the Eris Urkadoi never. Ado detention the Eriska Kenesia, Anishin Kenabas.
1: Masai was Anna Tambi Kiba, Doina Tokanba, offensing Gimanung the Ama Oriba, Bokso, Protection of General from Sexual Offense Act 2012 Sigimatang the Amuk Lak Jaraga, Jahitara Nipan Sudriba, Mioi Amada. Boksoga mari lainana thokhaning da ba crime sing thokhraba matungda victim masana natraga magi imung manung mama mapana tau baya ba sing amadi tauroida ba sing sugaina thambiyo
0: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Offences Act 2012 si yamna maru eba aina makhakne ain sigi matungina masagi pokpada gi seitrai pan chudriba angang madunu piwe ba ainu pa ba general nutrition oibani hai ba si phamdinna ba ga mari lainaba angang is a chokpa ya ba angang no piwe bi ai no pa ba bi ko ayam bana manipur da india da tho isi no pa na no pi da sok po ina ayam ba loin tawe adubu no pi na no pa da sok pu su sum ya we aduna khara ria ro ba gi ba ne aduna shugum ba pok so si da di sam na ba da mama ma pa na ta ba mama mama su sometimes show bu se na ba yam lai ko angang amada pham din ning ba gi wa khalo lam ga loina na angang du da loina ra ba Machimbando, Egera, Kazaido, Egera, Sagando, Egera, any Masagi, body part, Amada, Tenga, Angang, do a physical relationship, Amma, Tamling, Marilena, Taurupa, Punamuxia, Boxoki, Makada, than the Panga Eva, Maduda, Boxoki Matung in a Kaido Isidego,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the penetrative sexual assault, aggravated penetrative sexual assault, Adidi, Adu the Natana, Opens the Sukto Toba, Tauge Hidana, attempt to commit offense. Attempt to commit offense here. Masidi my dandisi, Tankhai never. Tankhai pangdu. Aggravated penetrative sexual assault ke Tankhai, Chahi kun jail, don't I hire the Sahitara. Pangakadeva. Adi pornography pictures in Utanangang in the Torum, say Mangaz, Ele Dora and Karone. Adu pornography magdin tog the Togan Torumba. Adu itadi, say Mangadu Tankhai, say any Makai. Adamina Tankhai Lerkadova. Ademo offense here. Kangakana Pau Pidabas. Polista, Quaggy report to the bad, Anganga Marilyn never, but do top kanda, talk talk drava. Ihalan come with your report, see Halan talk drava. Mazus Tataruzi lave report of the buggy. Adegi Lana report of Usiatico, Lana report of Rugasu, Mazu Tataruzi lay near. Adamine talk to na, Poxo Sida, Sigi opens Macalsing Sile, Adana Sigimbo Poxo say, Nupin or Nupana, Tobia, Togodrib say, Angang Sing Sida, with intention to. Sexual instinct. Adulina Togodribine, Adugum Sangang Sinchita Togdana Roque Honagadabane, Mahai Bissing say, Yum Munung the Twin Sangako me, Yum don't pop tabo, Adegi, Yum Mile Gandabe Yum, Sigi, Angang Sing the Amber, Yam Tokale, Aditinaba Mina Togale, Aduna Adum by Yum the Lak, Miosin, Masakang the Badegi, Hek Makramaton, Mapuna, Adedi, Hek Mapana, Adi Step Hadarna. Topomayamya, I don't know Angang Sinche, Dumbut, Organ, Angang Sinche, Wakal Sida, a quay psychologically impact Mamabuka, Tolotana, Masi, Mango Manadaba, Adum, Mamam Tue. I don't know Sugumoto Rumishing say, in the Agilo and Lame, the Hambatadi. Aduna, Sugum Sito, the Naba, Nasina, say Yumpan, the Kimatam Yotrinida, Togdaba, Adegi, say Yumpan, Matam Lalaba, say Tran Kunma Tui, Helen Passing Sinasu, say Tran Pangi Makada Labour, Angang, Nupim Sassi.

0: 공간기 더럼 다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세리 구름제리 이세베마스 여위락레
1: 여우자락레 붕어
0: 노파 피다 타제리 피다 손들링 신비우
1: 파니 파니
0: 세베마 내시기 더럼게 로이베다 퍼스트 에이드기 마루 오이바 하이베 히라마스기 마탕다 도터 반킴 찬드라 톡숨 인디언 레드 크로스 멤버 퍼스트 에이드 마스터 트레이너 인디언 레드 크로스 소사이티가 노파가 우네두나 사바 와리와타에마크 탐제리 아도목 붕어시기 더럼게 아한바시디 Thangzam Nungsi Devi na sakpa Khongjom Parba Phawoi bi akoi jambagi matang thamjeri
1: Ahoi
0: Hai ba Khongjom Parba singasi gi thoramgi ahan boina tamina si jebe ma
1: tamina si bungo

0: 이름 뭐 먹는다.
1: 아이고 어디 이사타지만 비나 땅따나 마마마 자부농 시비바 루나 떠비가다바 너파마 기만악다 잉내 식날레이자 키바시네 아 아래기디 아이 시칼바 수야레
2: 하이디 이나마 카리기 시자루니에게 나 수누피기 꼬마이 행기도이니 아이 코이 숙감날레이라다부 꾸이나 행기도이니
1: 하이 마오
3: 이마
1: 아이 봉옥도 펑기네
3: 호이호이 이마
1: 원도 마실라오세
3: 호이 세 생각게 세 시등아 타로 오이마 세 야르보 세생아 타롱아 타로 이마 왕토이기 이마나 가리게노 양보리 이마나 사나바 탁나바 세시키당 세마게 세키나게
1: 야레 이마 탁닝들이 나산네 비나가 사이살람다이다 비타메 모카사카 통보수 비자라메 야레 아도 너빠 마사도 나부 하우지까지 하이리바
2: 인다마 아이 코이 봉오나디 와로시나 비로시니 마나 타와이 깐나 야우칼라파시다니 마파가 이게세 얌 타자다나 시다 홍레이 강디 홍라디 강디 헤타 신제라 이시
1: 니빠 마사도 모이 허지간기 사비 탁비디 야우디드나 고
3: 가다이데 노데 이마 아두 뭐가 저 야우포티 미 잉탑 크라바 파 크라바 미니 아두나 보 모이 다 뭐가 이바니나 이마다 한데기 마땅시디 야호라 신 하이도 이마
2: 이나마 이사니 하나 타갈빠기 와나티 파타바 포체 이사바 탁바디 라이르드나 마나 카나노 마다 시마 타우람메 아카이바 시마 하이람메 하이바세 amat tehglai rakte a pisak pinga dagi hongna
1: na sai tha jaman bina iskun salam dai da su aina hodok bune
2: hai
1: hoi mai haiu ya de hai da haji luraga imagi hachang she ha na kalhan khi si hai ne aina di nang na hai ba ngai ri ngai Ima di kangen pamyo wana hala ni haiwa ni ne.
3: Ima.
1: Isa anu bise. Manung antong nakan ba haiwa do woe.
2: Ina ma. Aina di taza zaba amalize.
1: Aha.
2: Magi pirep amadi soydana laurakini.
1: Hoi.
2: Mag wakalaybini. Taubadabu taha taha hekta yara kadra haiwa do ni luri basi.
1: Hoi.
3: Adu ni ine. Aduga. Haida haija luraga na inkhol ama leiraga tongana leibagi wado heta houdori as khangdre ini
1: adu oi ba ya ba warane ha matum thakaram haina leiba ai haira kayang kuina leidauri asi hayeng khangdra basida ma wa khan yam na khan dine
2: inama manamashu ai wa phama mata hai jage ibe mata zaman biga aiga amukta kanam ta yagdana unda jage aina mangon na seng na hai gani aroi bada di ai gi jana ngausat na nasat khi badura o hening ni bese hai dana ai mangon na soi dana angan angangi wa phandu di isanu pa na masa sakne yokani hai dana lepe ai khoina su ai khoi gi isanu pa na hek pok jabe isu ni khandu na lai min naga dauri bani ai kho isu hairaga a makhoi rong gi wa phandi loisin na khrab raina ma
3: makhoi di masu se nusi badi la ra dana ma pa gi lauri yum pham talaka ni khandana sangak tana thaurang jani moina silise adusu piroi loidringida haujik ti wase kadai yorge haibu ibe bana makhoi gi lanthum inkhol maje ama phau lawro roi haina ai basiro pithokri aduga